0: 알아.
1: 예. 아이타. 헤헤. 아마 아마 아마. 아마 dale, Oscar, dale, dale, dale ahí. Rigbia, Rigbia, dale ahí. Vamos.
2: Es brutal, eh. Está mejor, está mejor.
1: Vamos, vikingo.